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I like to keep things simple, simple, simple. Yeah. 복잡해 귀찮아 생각 없이 탄산수 따라서 비타민을 씹고 멀리 멀리 또 멀리 가는 꿈 꿀어 잠들래 새벽 시간에 왜 켜진 불이 많아

비싼 옷 조각이 반짝이 보석 비싼 차 비싼 집 비슷한 꿈 비슷한 되게 비슷한 꿈 꿈꿈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보는 꿈 꿇어 잠드는 날 잡니 왜 멀리 멀리 더 멀리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말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네용 멸랑 삐죽삐죽 가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명 놔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대여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굽에 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에 낯성만 냉겨더심해 또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치마니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 이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하민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올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 건 500원 받아신 뒤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맨 쿰이 30원이라 나서